진의 디나미 호세냐오티 이프리미리 산트리는 미냥 호세 웨디 오비아르 하모다 이지 온미야 우치에미 에베사네 카치로세 엔냐오네 냐미데오 에베샤시 냐미 온뉴 하모다 엄마 온냐 엔크로포뇨